0: 때 이틀 라인이지만 이제 잘 장을 거쳤디. 빨리 로록 위로도 녹샤르. 넌 무슨 들었는 듯 하실. 티에미가르 쇼브. 뭔지 사바스. 가르스무스 탑니 다그스미 안드리 고란. 말 너희미 탈파슴 이 소시티 타르타르 와탄. 제르가 라즈스 파시고 힘이 거룩 와카르비 바타르. 슬림스 라이기 바타. 브로스는 버틀 라이크. 더위 거리움 기인도 바타이 팀 칼크타 소즈룩 파슬라. 묘한 라트 대위 고무드 와주우드 아유 땀이도 차그란. 일하루도 외뜻 미샴니 코치만스 다슨 아마니 트라반 트라반 마뇨. 예미스 마숨스 진기로즈 딜리 따뇨트 파몬 이슈메프우즈. 일니 기카트까 보이지. 지 보쇼스 존 잠판 안브로이 토이지 와이리 팔모트. 이 바치헷 피르자브 토이 땀이 사트보트. 일니 가 따슬림 간스 라이카이시. 지 임슨즈 보다이시 토이트 왁트즈문 사프즈문스. 유스테이 게르 네버 고조르바. 테 이트버 디스미 예미 게르겐 버슨 템스 바치슨 자니치 카바라즈. 유스 다크리븐 만 워르슈 나이스 고무트.
1: 토바 토바 코짝 부킨 더르치 이거이 자데 베파르드 도프메이 유트나츠 쿠치마즈네락 르예 트로프렛 나이 베학 서르페트 마이 히사흘랍 왓 칸 모이 사크레이 카스탄 세 차카라스 Юрчис карге тамут. Мя причомас, юкусычуй, бэдет та булет вон нам торе, юс цемяне кадры цандан чехан. Пага кэлькет и эмсон мол, аббасы кат карни, ют ну вэн накар кэрюс. Вот, винчай бакси манз, маста рэкет цанун андар. Цучук на бозан.
0: Бозан чес.
1: Ады кон чук ватан. Эмис кат бара кен ваннас. Има чу шаб. Монди спер тавын гардан. Шарым, хаяты, ямы гарки яздук текоса, тэми бичай не умут. Давай гаяс, жавыни хин, лэй, хавасты шар, андрей ватыс. Тыкарит, мя бэль мянгадаг. Я кош карю, тыкаритал.
0: Кя карим кош? Ваньгаца, нечусин пэйт. Корейнзи майи ништи атчалун. Вакт кемрут мочманс. Прат вахтас чупанын анхар. Та ем вахтан кя хатакур. Кя хатакур.